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동료들, 또 교회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혼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갈 때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음을요.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지난 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과 세 곡을 연결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들려지는 새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에요. 원 제목은 Rock of Ages. 네,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

라는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영국의 톱 레이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에 숨었던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또 함께 나눈 곡이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곡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 클라우더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Rock of Age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은 이 곡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곡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인도 아삼 지방의 한 가로 부족민이 가족들의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른 고백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비장한 순교 이야기는 썬더싱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윌리엄 레이러스의 편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죠. 정말 넓고 넓은 편한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셀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찬양 셀라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로 또 여러분의 회복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Get Up Worship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세

예람워십의 저 장미꽃 위에 이세 토브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이자 61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 주 이름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Blessed be your name. 패션의 워십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이렇게 2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문장은 탄식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어떤 고민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었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는 이런 고백을 언제 했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육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선한 것이 없냐?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속마음은 있지만 결과를 보면 선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삼일을 가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끈기가 있는 분이라면 길게 가시긴 하겠지요. 그러나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 선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 봐야지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해 봐야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봐야지 이 속에서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악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하고자 시작했지만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왜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죄악이라는 게 나타나느냐, 악한 것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결론이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악이 나타나는가? 죄악의 결과가 내게 도출되는가?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악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요. 죽음의 권세가 육신에 거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게 돼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게요. 사도 바울의 내면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밖에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내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가 기록한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 난해하고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 성장 배경을 여러분은 몰라요. 내 마음속의 고민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니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죄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죄라는 것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3층 천을 보기도 하고요. 각양의 각처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신약성경 13권을 집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의 요소를 표현할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나타날 때 그것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할 때는요,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신에 거할 때는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나 죽음이나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 갈등의 양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있어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안에서 사단 마귀라는 게 이 갈등의 요소, 전투의 요소, 힘들게 하는 요소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21절 뭐를 깨달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원칙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한다고 하는 원칙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자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발생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선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죄악으로 악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모르는 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나, 성공하고 싶은 나 이런 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모순적인 나, 선을 행해야 하는데 죄악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나가 있을 수 있고요. 깨달은 나, 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구나 깨닫는 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원칙, 한 법칙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죄악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시죠? 거기에 반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22절,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시작은 이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내 속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선하게 살자, 율법을 지키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또 다른 법이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해서 시작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죄악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너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마. 너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너는 죄의 법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서 나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번번이 느낀단 말이에요. 번번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하시면 은혜를 막 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나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했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처음 시작했는데 결국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속에 죄악이 함께 하면서 나를 결국은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번번이 느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부분.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한 거예요.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한번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내 속사람은 주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에요. 이건 참 아주 올바른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 이건 참 좋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의 법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는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구원파는, 이단 중에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본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속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죄악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안에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시작해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법이 충돌을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악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어디로 마침내 끌고 가냐면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또 실패했구나. 좌절했구나. 낙망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은 했지만 우리는 안 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건데,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헌신된 삶, 충성된 삶을 살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죄의 법으로 나아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곤고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것이 내 속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함께 죄악이 함께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이 사망의 몸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망의 몸. 이제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몸. 예수님을 믿는 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 속사람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은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몸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떤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냐면, 나에게 죄악이 함께하는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함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국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 사망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사망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 몸은 묻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묻혀야 하는 거고, 이 사망의 몸은 어쨌든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지막 소망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가 마침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온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져서 이제 거룩한 일을 해보자, 선한 일을 해보자. 그런데 자꾸 결과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죄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해요.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정상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나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고 거룩해지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성령 충만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날마다 끌고 내려가요.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거룩도 헌신도 충성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끌려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결국 한 다른 법,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악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하냐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이 결론이 나는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 육신 장막에 계속 살잖아요. 이 육신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 사망의 몸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성화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죄를 안 저질러. 그건 교만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매일 끌고 갑니다.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구원파처럼 딱 나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더 이상 안 져.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사망의 몸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끊임없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이 함께 하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게 같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나를 사단 마귀가 도전하고 유혹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0: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자 하나 죄악이 함께합니다. 죽음이 함께합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죄의 법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을 번번이 느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찰나의 순간에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아, 내가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때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0: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6월 28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사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전해드립니다. 손재성님이 찬양해요. 완전한 사랑.

6월 28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완전한 사랑 손재성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송은희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199번님, 건강 주셔서 91세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육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710번님은요, 항상 교회 가기 전 짐을 푸는 마음입니다. 듣기가 참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3289번님, 경북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0287번님의 신청곡 감사 위에 감사 지선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3718번님, 샬롬, 교회 가는 길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찬양 부탁드려요. 지난주에는 늦게 보내서 다시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의 시간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호산나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7번으로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준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하겠습니다.

0: 이종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감사드리며 찬미합니다. 잠시 잠깐의 일도 할 수 없는 험난한 이 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중동지역과 러시아지역 등 전쟁과 여러가지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바른 정치를 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제일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새 가족이 주님을 바로 알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큰 역사 이루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충성되고 거룩한 단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에 헌신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족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비전 있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두들 회복의 꿈을 갖고 속히 건강을 되찾고 문제가 해결되며 심령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연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시집을 좀 일찍 가셨습니다. 권사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당시에 만주로 증용을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도 이렇게 벗겨 먹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식구들이요, 9명이나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딸이 또 임신까지 해서 친정으로 돌아오니까는 이 친정 식구들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또 아기를 낳고 어린 산모가 이 두 아이를 도저히 감당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는 몰래 젖을 주지를 않아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권사님의 비밀이었고,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이 죄의 짐을 일평생 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외 권사가 되고서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본인이 도맡아 하면서 정말 기쁨 없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또 상담을 하면서 이 사연을 들으셨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설교 후에 찬송가 538장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나와요. 열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다양한 병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후예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고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도, 성전을 지어 올렸는데도 이게 별 변화가 없으니까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해서 아 이거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이 하시딤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가령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들은 해가 지기 직전 20분, 30분 전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집 밖으로 한 2000 규빗 이상은 걸을 수 없다. 걸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000 규빗은 한 오늘날로 따지면 900m 정도가 되는데 900m 이상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900m가 아니라 아예 800m, 850m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800m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은 900m는 당연히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율법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들은 정말로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중풍병자는 현대의학으로는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다리나 몸의 일부 아니면 몸의 전체가 마비가 되는 질병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다리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누가복음 4장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심에 그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 위에서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이런 행동들을 쭉 보시면서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너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중풍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상대로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속으로 꿍시렁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병고침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원래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병을 고치는 건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은 혹시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만나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판사들, 목사들, 또한 스님들도 함부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딱 놓고 볼 때는요,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병 고침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허풍장애가 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당장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더 어려워 보이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30절에 보시면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도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기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니까는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이 넘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세리와 죄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안수받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고침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항상 장애물이 있고요,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기와를 하나씩 하나씩 떼고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나중에 나갈 때는 이거 다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이걸 고쳐주고 원상회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장벽,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오시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새 가족이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 원장님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항상 요양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불친절했습니다. 차갑고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또 이 원장님을 또 교회에서까지 만나게 되니까는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오기가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또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방해물, 장애물,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장애물과 장벽을 뚫어내고 돌파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남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뚫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이 귀화를 뜯어내고 지붕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수제일교회 어떤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대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오는 것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일어나게 된 이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헬라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열 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 열 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심각한 이 돈 문제, 재물의 문제,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병 고침을 받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내가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이제 그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더 이상 뭐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뭐 의사가 나를 고쳐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정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예배로 증명됩니다. 이 믿음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중풍병이나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예배당 저기 끝자리에 자리가 없는 곳에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뭐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려도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내가 천만 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요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청소년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 연합회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0: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반갑게 자기 소개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정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학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이 어우 귀한 장로님들 나오셨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초대한 이유가 있죠. 이제 잠시

0: 후면은 장로 부부 연합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1: 저희가 2025년도 이쯤부터 약 1년 전에 홍천에 있는 비바디 파크에서 2025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폐회선언을 할 때 앞으로 1년 뒤에 2026년은 제주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 장로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0: 네, 2026년 장로회 전국연합회, 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 장로부부 수련회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죠?
1: 네, 지금 현재까지 한 1,400명 이상이 우리 그 제주 성황교회에서 모여서 영성집회도 하고 또 시임도 갖고 또 2026 장로부부 기도회를 제주 극동방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0: 네. 제주도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네. 날짜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네. 7월 8일 수요일까지
1: 맞습니다.
0: 제주 성안교회에서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의 또 수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1: 아멘.
0: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1: 아멘.
0: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사역은 이런 수련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저희들은 사업으로는 선교 지원 사업을 있고요. 장학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선교 지원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를 전주 신례체권에서 약 3,500명이 모여서 지표를 가졌습니다.
0: 네.
1: 이는 호남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국 부흥단장 서기론 목사님이 기획을 하셨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계신 준비위원장께서 또 500만 원을 또 후원하셨고 그래서 장로회 전국연합에서 1천만 원 후원을 해서 어려운 80개 교회에다가
0: 네.
1: 100만 원씩 비전교회를 선정을 해서 네. 전달하는 전도식도 가졌고 저쪽 현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3,500여 분이 또 함께해서 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특히 또 장학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1: 네. 저희들은 이번에 장학사업을 기획한 것은 저희 회원이 8,847명입니다.
0: 네.
1: 전국적으로 실무자원님들이 8,847명의 회원의 이제 회비, 임원에 비하면 2년 동안의 회비가 약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기업 도네이션을 받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사업비로 쓸 건데 그중에서도 장학사업을 좀 유지로 해서 장로 자녀들이 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0: 네.
1: 많고 그다음에 신학생들 돕는 또 목회자를 후원하는 또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가 되면 또 어려운 목회지가 비전교회를 찾아서 또 수리도 해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는 그런 후원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또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1: 네.
0: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로연합회에서 헌신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2: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이 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시절이 없었던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또한 직분이면 직분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함께하며 부족한 점을 세세히 참여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2: 감사할 따름입니다.
0: 네,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2: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0: 네,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황해도에서 그 연백하고 송화 출신으로서 여기 내려와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0: 네.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2: 그래서 아마 북쪽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극동방송이 늘 북한에 네. 이렇게 선교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0: 지금도 이불을 몰래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려와서 극동방송을 찾아오는 탈북인들이 많이 있는데
2: 아, 예.
0: 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0: 후원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또 그런 사역을 70여 년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알기로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
0: 맞습니다.
1: 어려운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로 근데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북한에도 방송이 아주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요즘은 또 저희가 극동 아카데미라고 해서 탈북한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탈북한 청년이 또 목회자가 돼서 저희 극동 방송에 PD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네. 청년이 앞으로 평양에 또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1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아멘. 그런
1: 네.
0: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상학 장로님은 어떠신지요? 네.
2: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0: 네.
2: 외가적으로 또 3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신앙 아닌 종교인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IMF 때 굉장히 세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도가 났고
0: 네.
2: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97년도 말부터 이제 IMF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내가 1월 3일 날
0: 네.
2: 98년도 1월 3일 날 당신이 이래서는 안 돼
0: 네.
2: 폐인이 될 거야.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1월 3일부터 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0: 네. 네.
2: 그 산기도를 통해서 지나온 세상적인 삶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해서 지난 세월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때 회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셔서 청장년 회장, 남성교회 기획부회장, 장로회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로회 정년업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0: 네. 인고의 세월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사업도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요.
2: 네. 진짜 사업이 엉망이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아내는 콘크리트 바닥이 다 일어난 그 창고 같은 데서 방송 놓고 기도했었어요.
0: 네.
2: 저희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0: 네.
2: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대리점 계약을 에이전트십을 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 뭐 100불이나 500불짜리도 컨택을 해서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하면은 대리점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0: 네.
2: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한 7개 미국, 일본, 독일 쪽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와, 네. 뒤에서 기도로 든든히
2: 네.
0: 뒷받침한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2: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권사님이 또 장로님의 영적인 부분도 케어하시고
2: 맞습니다.
0: 또 이렇게 사업에 든든한 기도 파트너로
2: 네.
0: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권사님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세요. 너무
2: 아내,
0: 고마우신데요.
2: 아, 예. 예. 저희 아내는 김기향, 향기를 거꾸로 하면 되고요.
0: 아, 네.
2: 김기향 권사고요. 지금 잠실지방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2: 저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 경우입니다.
0: 와, 네. 할렐루야. 네. 네. 김기향 권사님도 나중에 한번 모셔서
2: 아, 네.
0: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님을 어려울 때 꼭 네. 붙잡으셨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아, 정말 멋진 우리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1: 네.
0: 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좀 있잖아요.
1: 네.
0: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사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믿음을 생각한다면은 기도로서 모든 답을 준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 많은 과정에서 집사람도 이제 옆에서도 많이 기도와 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생활 어렵다는 것보다도 저희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1세대로서 흥할 때는 흥했지만 그거에 대한 오는 그 반대적으로 오는 반대적 극부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0: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 질병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은 또 그런 어려움을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이겨내셨으니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대한민국은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2: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고 저희가 표를 세웠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1대1 제자 양육,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내 말씀 나눈 그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해답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해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 목사님 부임하시고 한 7년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그 7년 5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영적인 그런 아비투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기도를 회복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어느 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해결할 길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1: 아멘.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2: 아멘.
1: 이렇게 무장한다면 정말 못 헤쳐나갈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헤쳐나갔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아멘.
1: 어떠셨어요?
0: 저희들 앞에 어떤 고통이 문 앞에 있더라도 고통 너머에 보이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기도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2: 아멘.
0: 저희 같은 성도들은 기도가 저희들한테 답이니 지금 어려운 시기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아멘. 두분 좋아하는 말씀 또그 이유도 함께 좀 나눠볼까요?
2: 네, 저희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1: 네.
2: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1: 아멘.
2: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또 일하심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저는 시편 5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2: 아멘.
0: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 아멘.
0: 저희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지인이 나에게 건네준 저서 한 권이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도록 예비해 주셨고 준비할 수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되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항상
1: 네.
0: 감사합니다.
1: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지인분의 책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떤 책이셨어요, 장로님?
0: 새벽을 깨우리라는 겁니다, 이것.
1: 아,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0: 네,
1: 얻으셨군요.
0: 감사합니다.
1: 네. 두분 하나님께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감사 제목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먼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요. 또 장찬영 담임 목사님입니다. 진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면 어떠한 사역이든 교회에서 사역이든 또 연합회 단체의 사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나도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표정이 보였거든요.
0: 아니,
1: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준비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1: 이름 한번 크게 불러드리세요.
0: 저 임영원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도 감사, 내일 이 시간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아멘.
0: 주변에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고 부쩍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1: 아멘.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고 기도를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부어주실 거라는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장로회 전국 연

0: 연합회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성안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감리교 장로연합회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제가 오늘 집계를 보니까 1,424명이 네. 이제 등록을 해 있고요.
0: 임박하면 훨씬 늘어나겠네요.
1: 네. 지금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아서
0: 네.
1: 오늘도 신청하셨느냐 보내시라고 네. 했습니다.
0: 네. 제주가 정말 복받았네요.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기에 심쓰는 장로회가 됐다. 그렇게 좀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장로회 장로연합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또 티켓 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7일 날 오전 9시에 제주 구동방에서 지금 야외 기도를 네.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1: 1,400명 이상이 모여서 제주 구동방송의 잔디밭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장소가 사실 또 어려웠었는데 제주 극동방송의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배덕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0: 네.
1: 그분이 또 추천을 했고 48m 안테나 네. 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한라에서 백도까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태평양 앞을 보고 우리가 세계 열병을 향해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준비위원장으로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겠어요? 많이 오셔야 또 풍성하잖아요. 한 말씀 해 주시죠.
2: 이미 풍성한 잔치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상호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성안교회라는 그 교회 명칭 중에 성안입니다.
0: 네.
2: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0: 아, 그러네요.
2: 많은 이제 은혜 속에서 아마 풍성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 전국연회를 통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때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지
1: 아멘.
0: 기대가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뭐 제주에서 북한으로 직접
1: 네.
0: 방송을 보내는 네. 곳이기 때문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 안테나를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1: 네.
0: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멘.
0: 통일의 그날 되면은 우리가 기도로 한복했어 라고
1: 네.
0: 다들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멘.
0: 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함께 했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상학 장로님, 2026 장로부부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신 이성한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불안해하거나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담대하라.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6월의 주일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유난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이쪽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076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마도 많은 위로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803님, 예배에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예,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8765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깊은 울림의 고백에 저도 공감하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만큼 행복해짐을 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네, 425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5님,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계속해서 누리시고요. 3450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9507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추억의 찬양들이 있죠. 아, 그래서요,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까지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찬양 들으며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낙심은 줄이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도 누구보다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셔서 파송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지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죠. 또 장마가 거치면요, 땡볕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뜻밖의 여름 감기가 기승을 부르곤 하는데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 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방송에서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잖아요. 무더운 여름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건강하고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나 과도한 몰입은 해가 될 때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시험한다면 이 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원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는 인도하시고 잠을 잘 때 나를 지키시며 낮에는 나의 벗이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8593님, 아유. 여러분, 이 사연 중에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이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신다. 주님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만요,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목사님 찐팬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건강? 예. 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갖는 게요. 나였습니다. 나. 나 자신.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였어요. 예. 전화 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큰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 자기 자신에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 같이 성경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이생과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요? 8594님 사연을 보면서 아, 충격받았네요. 어떻게 저에게도 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손영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이번 사연은요, 7770님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를 받으셨죠? 7770님? 신청 찬양은 감사,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과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7770님, 이 사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코끝이 찡하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릅니다. 7770님, 네, 우선 감사, 복음성가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감사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때로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감사하는 그 찬양, 제가 선곡 딱 해놨잖아요. 네, 그렇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버거운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찾아갑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그냥 끝이지? 1년에 몇 번 그 얼굴 내밉니까?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욕 한번 시키면서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그냥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 얼굴은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곳을 만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맺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면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가 한결 씩씩해졌어요. 사철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 물줄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깨를 겹고 신나게 다름질을 하는군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요 시냇물의 노랫물인데요. 참 애틋하고 아늑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참 감사한 섭리가 이 천재강 운행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웨이홈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6년이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들으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챔피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아린이 방송으로 하나님 나라 챔피언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요? 6314번 친구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0: 와,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는 역시 특별해요. 때로는 친구와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용기를 냈대요. 친구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6314번 친구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챔피언이네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친구와 다퉈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6314번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신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에 이르느니라.
1: 구원에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센터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도와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쉽게도 다음 주면 우리가 즐겨 듣던 코리의 이야기도 마치게 된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이 많은 부인이 된 코리가 대만의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기차를 타고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코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코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하나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은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러나 무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코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코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코리는 미국으로 갔고 교회에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운 집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코리는 라벤스비르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코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갔어요. 코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떤 여학생 기숙사의 손님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여학생들에게 말하도록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코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당신이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5분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4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인 그 방은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숙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코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어린이, 코리가 경험한 기쁜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한 코리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0: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코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떠나갔어요.
1: 코리 부인, 저는 예수님이 전기가 나가도록 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친구들, 코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코리가 가기 힘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있는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 코리야, 나는 네가 독일로 가기를 원한단다.
0: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라벤스비르크로 코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리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Yoanbogum 15장 5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1: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1: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네, 포도밭을 지나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바라본 적이 있으신 분 또는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0: The branches do not struggle to create life on their own.
1: 가지는요,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막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They simply remain connected to the vine.
1: 그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을 뿐인데요.
0: From that connection comes strength, growth, and fruit.
1: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자라나고요. 열매도 맺게 됩니다. In today's scripture, Jesus say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a beautiful pictur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정말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습인데요. In a world that often tells us to do more and try harder, but Jesus invites us to remain in him.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더 많이 하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네, 그 세상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from striving alone,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그 연결에서 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Once again,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who is Jesus Christ.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Here we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These words were spoken by Jesus on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Knowing that difficult days were ahead,

0: he wanted his disciples to remember one thing.
1: 앞으로 어려운 날이 다가올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Stay connected to me.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0: A gardener once noticed two branches growing side by side.
1: 어느 정원사는 나란히 자라는 두 개의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0: One remained firmly connected to the vine, while the other had been broken off.
1: 하나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요. 하나는 꺾여 있었습니다.
0: For a short time, they looked almost the same.
1: 한동안에 두 가지가 비슷해 보였죠.
0: But as the days passed, one continued to grow while the other slowly withered.
1: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는 자라났고요. 다른 가지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 The difference was not effort.
1: 그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0: The difference was connection.
1: 연결의 차이였습니다.
0: Our lives are much the same.
1: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When we remain close to Christ through prayer, worship, and His word, He gives us the strength we need for each day.
1: 우리가 정말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So, let us stay connected with Jesus. Amen.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John 15:5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Amen. The branches does not worry about producing fruit tomorrow. 가지는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It simply remains connected to the vine today. 그저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And day by day, life flows through it. 그리고 하루하루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Perhaps some of us feel tired. Perhaps some of us are wondering whether we are growing at all. 우리 가운데는 좀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Yet Jesus gently reminds us that our first calling is not to produce, but to remain.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When we stay connected to Him, He faithfully does work, His work within us.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flowers bloom, 꽃이 피고요, fruit appears, 열매도 맺히고요, and growth becomes visible, 성장도 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May we remain rooted in Christ and trust Him with every season of our lives. 우리 모두 삶의 계절에서 모든 계절에서요 주님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된 것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런던의 유명한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터 크로퍼가 핀란드의 유명한 음악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영국의 왕립음악 아카데미는 크로퍼에게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빌려주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음악의 문외한조차도 알고 있는 상식일 정도로 유명한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런데 핀란드에서 크로퍼가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바이올린의 목이 완전히 꺾이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크로퍼에게 런던의 한 바이올린 상인이 부서진 바이올린을 수리해보겠노라고 자청을 했고 한 달 후 수리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을 때 크로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이올린을 켰을 때 전에 연주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곱고 강한 음색이 울려 퍼진 것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부서진 부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명공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 깨어지고 조각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에겐 인생의 명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깨어지고 조각난 삶의 조각을 예수님께 의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강찬 목사님의 오직 예수, 이어서 호사나 싱어스의 생명 주께 있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인데요. 세상에 부를 좇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 부가 채워지면 나름 만족과 든든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소유가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킬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나요? 혹은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 쓴뿌리와 비방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부를 많이 쌓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품의 품으소서, 이어서 구현모 씨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으셨습니다. 존 아너트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은선영이었고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근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0: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교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성도 간의 갈등, 분열과 다툼, 그리고 또 목회자의 안타까운 그런 일들까지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며 쉽게 낙심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 말 한마디가 또 내 기도 한 번이 내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품어보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는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요즘 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사람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CTS 합창단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클래식 콰이어의 마음이 상한 자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사랑보다 내 주장만 앞세우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엔프렌즈의 여기에 모인 우리,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드림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0: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발꽃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마지막 아홉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 그 지역의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요한의 사역이 활기를 띠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베끼고 다시 베켜서 쓴 사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본 중 하나가 로마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황제의 명에 따라 요한이 잡혀왔죠. 그렇게 요한은 결국 반모 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반모 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섬으로 그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늙어 힘없는 요한도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 되뇌면서 잠든 어느 날 제가 요한을 찾아갔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벅찬 광경을 보았죠.

0: 또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예,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찍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2: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1: 왜? 무슨 일이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진 겁니까?
0: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에 따라 찾으러 간 것이다.
1: 찾을 수 있을까요?
0: 아니, 못 찾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
1: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1: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에요.
3: 그렇지.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1: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린 양. 근데 뿌리 일곱 개고 눈도 일곱 개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갑니다.
4: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일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5: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4: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5: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0: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 게 보입니다.
1: 오라!
0: 저기 흰 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이겨서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

0: 세우러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말에 탄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을 말해주는 겁니까?
1: 그렇다.
0: 이 사람들이 저렇게 파괴하고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1: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린 양이 떼실 이니 아직도 남았으니까.
0: 그렇군요.
1: 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본대로 기록하라.
0: 보십시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뭐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피해 숨으려는 것 같은데요.
1: 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0: 그럼 저기 저의 형 야고보도 있겠네요. 형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 내 형도 이들 중에 있겠지.
0: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들 모두 흰 옷을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지금 저들은 동료들과 저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0: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지금 이 지진이 난 겁니다. 저기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선 땅의 왕들, 장군들, 또 부자들과 세도가들, 그리고 노예들과 평범한 사람들까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숨은 겁니까?
1: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는 것이다. 저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0: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1: 저길 보라.
0: 저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1: 잘 들어보라.
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0: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 저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0: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0: 고음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요한. 저길 봐라.
0: 보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일곱 번째 인이 떼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저건 뭐죠?
2: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곧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릴 일곱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0: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달과 별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새요!
2: 우리의 적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무적행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받았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 악마들이 땅에 놓여져 활개를 치는 소리다.
0: 전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땅에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1: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0: 이건 무슨 소리죠?
2: 요한, 마지막 나팔 소리다.
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3: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4: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3: 전능하신 이여,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십시오.
4: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1: 요한, 보이느냐? 저분을 잘 보아라.
0: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흰 말을 타고 오신 주님을.
2: 다 기록하라, 요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주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장면을 요한은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가 본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같은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선생님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9번째 시간.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

0: 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해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과 감정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흐려지면 시선도 방향도 흐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지켜주는 우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명지 홀리보이스의 온맘 다해, 안양 시립합창단의 그 크신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믿음과 의지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하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제잘제잘 떠들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또 인도해 주시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0: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두려움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오직 예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름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현세의 성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믿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 친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싶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이 마땅하다. 곤고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은 욕망에 취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다. 자기 중심주의를 거절하며 끝없는 이타성과 원수 사랑을 추구하기에 피곤하다. 꼼짝달싹하지 않은 현실 앞에 끝없이 실패하니 절망스럽다.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하신다. 잘 가고 있다. 원래 당신을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며 박해가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수일 확률이 높다. 빈틈없는 신앙적 논리와 배타적인 태도, 우월주의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를 의심해보라. 자비와 용서, 이해가 아닌 자아 속에 갇힌 우상일 수 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아노 찬양 연주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Don Marsh Voices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김보혜님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AJ 월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아멘. 때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에 보면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는 5가지 감정 상태가 있답니다. 첫 번째,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선천적으로 증상이 아닌 우울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환이의 너는 내 아들이라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쳐있고 몸도 따라주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결혼은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속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왜 자꾸 나만 넘어지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초라해졌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고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넘어져 있는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아멘.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남성합창단이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의 이 찬송가는 매우 진취적이고 행진곡풍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새 찬송가에 처음 실려 소개되었습니다. 노빈슨이 1898년에 노랫말을 짓고 여기에 피론이 곡을 붙여 결합시켰습니다. 작사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작곡자 피론은 부흥사 펜티코스트의 음악이 동역자이자 보험 찬송가 작가로 가수로 출판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저피는 소용 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말씀 나누었습니다.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이 부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듣고 오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불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 625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열왕기하 25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이잖아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앞서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죠.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한마디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자금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의 비유처럼 5대 왕국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이러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쭉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제국이건 어떤 나라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다. 저는 선하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그 안에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 이 사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이란 표현보다도 6.25는 사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표현을 하건 저런 표현을 하건 간에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우리나라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옳지 못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옳지 못한 세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못한 옳지 못한 세력이 사악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불길하게 우리를 온전치 못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교훈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이 교훈들을 잘 받아서 우리 세대도 어느 정도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좀 더 제대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베드로는 그의 성경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형제들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깨어있는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냈어요. 5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북쪽은 깨어서 탱크 속에 그들의 군인들을 숨겼고 그들의 총뿌리를 남쪽을 향해 들이대고 있었지만 남쪽의 군인들, 남쪽의 리더들, 남쪽의 사람들은 깊이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사단에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설마 할 때 북한은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요쯤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과나무는 아, 가을쯤 되면 추석쯤 되면은 그때 열매를 딸 수 있다. 배도 마찬가지고 참외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참외는 딴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한데 영적인 교훈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아는 때라고 하는 말을 저는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생각하지 못할 때, 못할 때. 피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했건만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이러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지요. 그러면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잠자지 않으면 깨어있는 걸까요? 이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찌하라고요?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사모하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해 주세요, 뭐 어째요, 저째 이런 거 말고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변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심하게 말을 해볼게요. 저는 자금의 이 나라의 리더십들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많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이전 투구할 거냐? 세상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굴기를 이루어간다고 하는데 굴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작금의 리더십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아까 시작할 때도 자막으로 나왔지만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적 체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세워지는, 살아나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말해요, 느닷없이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 보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진도 그렇다잖아요. 화산 폭발도 그렇다잖아요. 뭔가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뚝이 터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터지나요? 뭔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비유한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럴 때는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살만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때의 전쟁은 지금과 다른 거예요.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애워 싸는 거예요. 그래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처참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아들의 삭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삭을 살을 먹을 것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 뒤로 33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이것을 남유다가 100여 년 전에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132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르지 못해요. 기운을 받지 못해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는 이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히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려. 그 다음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일러도, 일러써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해도 그렇게 좀 제대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너희 아들을, 내일은 너희의 딸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해.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세워서 깨닫게 하고 그랬건만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 특별히 15절을 보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게 뭔 말이에요?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깨닫게끔, 이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이도경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찌하고 그의 말씀을 어찌하고. 여러분, 이 나오잖아요. 비웃고 멸시하고. 그 다음 읽어봐요. 어떻게 더 나아가는가.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누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의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백성에게 말을 했게.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내가 그렇게 일렀잖아. 나는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가 올바로 쓰도록 그렇게 했건만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되레 그들에게 욕을 하며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여러분 너무도 너무도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올바른 게 보이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깨어있으라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유교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제 아는 분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가서 뭐 대접도 받고 자세한 소개도. 그래서 아, 여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전시해 놓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첫 번째가 6.25입니다. 6.25. 그리고 월남전입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해 놓고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25에 대해서 또 하나는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그 회고록이 있어요. 소위부답이라고. 이 소위부답이라고 하는 말은 웃기만 할 뿐더러 대답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미소는 짓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대답이 없어요. 알아들을만 하니까.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필 씨의 회고록 보면은 새벽 3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3시냐? 당신이 그때 전화를 받은 게 있대요.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느냐? 의정부 제7사단 정보장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북계 괴로군이 남침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새벽 3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당시 이 김종필 이 어른이 이 계급으로는 중위였었는데 맡은 일이 뭐냐면 육군본부 정보국 북한 반장이에요. 이게 북한 쪽에 여러 정보들을, 그러니까 첩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 취합해서 확인하고 사실로 본 다음에 정보로, 그래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의 회고록에 얼마나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지만 사실 이분의 정보를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 전부터 이 북한은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위로 보고서를 올릴 때 1950년 3월 달에 북괴군이 남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정보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그 동북 한인 의용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용병처럼 중국에 가서, 그때는 중공이겠죠, 나름대로 이게 전쟁을 가담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 인민군으로 만약 편입이 된다면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래서 적어도 1950년 6월 달에는 남침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로 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 나름대로 유격부대가 있었는데 766부대라고 하는 유격부대가 있었어요. 이 유격부대를 전쟁하기 이전에 이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에는 사상전쟁이 많았어요. 사상전쟁이. 그래서 뭐 빨치산도 그렇고 그 전에 그 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이 사상전쟁이 많았다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순교가 누가 순교를 시키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자체에서 그래요. 왜 그렇게 순교가 되냐면 사상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사상전쟁이.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소련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중공은 개입할 거다. 왜냐? 도와준 게 있으니까.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가 누구에게 가냐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미국 군사고문 단장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받은 사람들의 답이 이게 뭐야? 뭔 근거로 그러냐? 이게 뭔 근거로? 나름대로 첩보를 정보로 수집한 것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올렸고

엄마는 꾸지람만 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턱 밑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950년 6월 24일입니다 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오전 10시에 이분이 너무 다급해서 장도영 정보국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 전쟁이 코밑에 와 있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참모들에게 알려야 되고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시큰둥한 거예요. 또 이 양반도 하는 말이, 너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바빠. 뭐가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그 당시에 바빴는가를 기록을 하기를, 그 전날, 그러니까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육군 장교 구락부 중공 축하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 38선 일대에는 엄청난 호우가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비가 서울로 세차게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새벽 3시에 적의 공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3시에 공습이 되었는데 오전 7시 가서야 전군에 비상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가 되겠어요?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의 증언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와 닿더라고요. 6.25는 적이 기습 남침한 거 맞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적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않아 남침을 자초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상당히 닮은 게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교훈으로 삼지 않아요. 그 일제의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교훈을 삼지 않아요. 그저 자기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설교 노트에 적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범죄하는가? 성도들이 십계명을 몰라서 실족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위로 나가자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도 좀 교회를 옳게 세우고 이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자. 해방 이후에 5년간 우리의 선조들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있은 후 일제가 이 모든 것들을 막 평정을 하니까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상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 임시정부를 세울 때 국호를 뭐로 할 거냐?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국호로 시작되지만 그때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냐고.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이 국호가 1948년에 완성되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터인데 이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네. 여러분, 이 대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1896년도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그 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당신에게도 위협이 가해지니까 러시아 공사로 그렇게 가요. 그 다음해입니다. 나라를 세워보자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명명을 하게 됩니다. 난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아니, 기둥까지 다 쓰러졌는데 나라 이름만 바꾼다고 뭔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으르는 나름대로 사실 고종께서 그렇게 하고 그 앞서서 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들은 이거 우리 전처 밟지 말자고요. 제발 제발 좀 잘해보자고요. 목회도 좀 잘해보고 교인들도 좀 제대로 해보고 장로님들도 제대로 해보고 권사님들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 어른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 그렇게 넘어가면서도요. 그래서 1897년도에 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1910년

0: 한다. 얼마 가지도 않았어. 쿠쿠를 뺏겨버려. 그런데 뭘 거기서 이게 우선이 저게 우선이.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할 때 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왜 넣는가 봤더니 마한, 진한, 변한, 삼국시대의 기초를 놓았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삼국, 그래서 만주를 호령하던 그러한 나라에 섰다라고 하는 기치를 되세우기 위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을 쓰셨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간다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 5월 10일 총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원 국회의원이 200명이 뽑혀요. 그 200명이 모여가지고 의장을 뽑는데 188표를 이승만 대통령 처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일 후에 5월 31일 날 재원국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1차 회의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의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독교인들의 크레딧이 있었다고요. 이 정도로.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은데,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분이 그 당시 목사하셨어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간추려 보면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역사적 국회 개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민족의 원통함이 해소되고, 이 민족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원통함도 있고 북한과 이 사변, 이것으로 인한 원통함이 있죠.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또 올립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이 될 올바른 헌법과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이 번영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올려요.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적어도 우리 그런 긍지를 갖자고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요. 적어도 그와 같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후손들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교회가 비진리로 빠지지 않도록, 교회 행정에 있어서 엉뚱한 짓 목사가 하지 않도록,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깃발 들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저희가 쉬운 클래식을 네.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만났는데 네. 매번 할 때마다 그렇지만 네. 참 기대가 많이 돼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네. 그런 기대를 하긴 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2: 네. 요즘에는 제가 조금 주제를 잡아보는 편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준비를 하는 편인데 기준. 피디님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외쳐봤을까요?
1: 어릴 때.
2: 그렇죠.
1: 학교 운동장에서.
2: 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함은 오른쪽 맨 끝 내지는 왼쪽 맨 끝 아니면 가장자리 이런 데 있지 않고요.
1: 네.
2: 중심에.
1: 맞아요.
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있는 기준.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담아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1: 네.
2: 첫 곡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의 소망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가사라고 할 것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진심을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463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는 흑인 영가로 시작했다고
2: 네.
1: 해요. 네. 그랬다가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나도 하나님 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2: 네.
1: 오늘 저희도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찬송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오늘 첫 곡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신자라는 네, 그것에 맞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 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0: 아, 네.
1: 가사에 보면 사랑하길, 거룩하길, 예수 닮길 이 모든 것에 진심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0: 아멘.
1: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께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어지는 악기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면서 네.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할 때 가보시면 저희가 튜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0: 네네.
1: 무대 위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악장이 들어와서 네. 튜닝이라는 걸 하는데 튜닝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피치의 음정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는 기준음을 라로 잡거든요.
0: 네.
1: 그 라라는 음을 누군가가 내어줘야 거기에다가 따라서 맞추겠죠. 그 악기가 목관 악기에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담당을 하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튜닝을 할 때 라라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그 역할을 오보에가 담당할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그나마 온도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요. 무대 밖에 있다가 무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관객들이 꽉 차 있어서 조금 온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음정이 움직이는 악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이 들어가도 악기가 따뜻해져서 음정이 점점 높아지는 플룻 같은 악기가 있고요.
0: 아, 플룻이 그래요?
1: 네. 여기 계속 숨을 불어넣으니까 불다 보면 음정이 높아져서 그걸 또 본인의 호흡들로 이렇게 음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보에는 그런 공기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라라는 음을 쫙 불어주면요. 먼저 관악기가 튜닝을 하고 목관악기가 똑같이 라에 맞추고 그리고 현악기가 똑같은 음에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보의 곡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션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0: 네.
1: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부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현대에서 보는 그 악기 말고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그걸 부세요. 근데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너무나들 알고 계시는 곡인데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하실 그 한 장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막 화살 같은 걸로 이 선교사님을 쏘아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외부인이니까요.
0: 네.
1: 그런데 그 바위를 올라가서 정말 간신히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0: 이 모든 걸이곡한 곡으로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들이 경청할 수 있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바위 위에 앉아서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을 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라는 선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오보의 선율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아, 참, 오보에의 선율이 뭐랄까, 차분하게, 네, 진짜 담담한 신앙 고백 같아서,
1: 맞아요.
0: 네, 참 마음에 남네요.
1: 마음이 먹먹하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악기 선택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0: 네.
1: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어지는 오보에를 한번 만나봤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피디님 엘가라는 작곡가
0: 네.
1: 들어보셨을 텐데,
0: 너무 유명하죠.
1: 네, 엘가 하면 우리가 딱 정말 한 곡, 모두가
0: 네.
1: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아실까요?
0: 따라라라라라.
1: 그렇죠.
0: 사랑의 인사.
1: 그렇습니다.
0: 예.
1: 사랑의 인사라는 곡은 어떻게 작곡되어진 곡인가라는 배경을 조금 알고 들으시면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0: 네.
1: 엘가라는 작곡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유학을 갈 만한 그런 자금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레슨을 하시던 와중에 굉장히 부유하신 백작의 딸을 가르치게 되신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두 분이 사랑에 빠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의 집에서는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하시지만.

0: 만그 따님은 엘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한몸 헌신해야 되겠다. 무언가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어머.
0: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던 것일까? 어쨌든 엘가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에 안정을 얻기 시작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그런 작곡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나의
1: 네.
0: 모든 걸 주고 싶지만 엘가가 줄수 있는 단한 가지. 내가 헌정하는 곡.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그 곡이 사랑의 인사, 편지 같은 곡입니다. 전적인 사랑, 그 어떤 기준 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무턱대고 줄수 있는 사랑을 작곡가가 표현을 한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1: 네.
0: 엘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너무나 익숙한 곡들이시지만 그 배경을 알고 마음의 그 편지와 같은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의 인사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늘 듣던 선율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1: 보통 사랑의 인사는 솔로 악기 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면 첼로와 피아노로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버전은 조금 다르게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도 한

0: 사람을 믿고 기준을 잡아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위에 맞춰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다가 여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례적으로 오케스트라의 곡으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써주신다면 이렇게 받고 싶은 내용의 편지에 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1번 곡에서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저의 바람과 고백으로 들었다면 네. 4번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곡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1: 하늘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저희는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기준이라는 네. 네,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네.
1: 하은 PD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은 PD님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실 때 네. 다른 이들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에 더 비중을 두시는 편일까요?
0: 사회생활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1: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나 어떤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기준을 잡을 때 무엇으로 잡으실까요?
0: 사실은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려고 하고 네. 어렵기도 하지만

0: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네.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꼭 같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면 될 일들이어야 한다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에서 저희가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제 네. 의견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능력이 무언가 믿었지가 않니? 그래서 나를 못 믿어서 지금 너의 기준을 다른 데다가 두려고 하는 거니 나는 네가 나 한 사람으로 좋겠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이 밝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날이 흐려서도 보기가 어렵겠지만 어두워졌을 때 밤하늘에 별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세상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두워서 도저히 못 볼 것 같았던 그런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아멘.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0: 아멘.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것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 주옵소서. 꼭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고집이 셌습니다. 무지하고 한눈 팔고 생각도 깊이가 없어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며 벌을 주었지만 그때만 순종할 뿐 얼마 지나면 또 한눈을 팔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압제받게 하십니다. 그 압제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신음합니다. 마침내는 소망마저 잃고 탄식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신 있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창조의 근원, 나의 뿌리, 출처, 내 근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부모들이 흔히 장난삼아 자녀에게 너는 길에서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재미삼아 했지만 아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체감, 소속감이 혼돈이 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자들을 보면 성장하고 나서 반드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보니 나는 뼈대 있는 아목의 집안 자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은근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비록 압제를 당하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이지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은성님의 음성으로 찬양 듣습니다. 나는 믿네.

아침의 음성으로 들으신 나는 비록 약하나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강조되어 있는 말씀은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에 대한 해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무지라는 데서, 무지는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함을 가져다 줍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이길래,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불안감에 쌓여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고 해답이고 권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염려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현석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우리의 정체감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답과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구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다르게 똑똑해서 순진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참 고집세고 불순하며 반항하며 변덕스럽고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셨어도 그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잡으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썩으시나요? 그들은 설득만 하면 그때만 조금 듣는 척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참 답답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했을까요?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마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브투 메리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의 말씀의 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얻어맞고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눌리고 자포자기하며 매일 눈물 흘리며 한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비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속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사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만인 앞에서 보여주려고 선택한 나의 백성, 나의 친자식이다. 그들 앞에서 왜 기죽고 사느냐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며 달래는 말씀이며 또한 꾸짖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인은 기죽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오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찾아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 불순한 생각,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지식을 근거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질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올가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디스커버리 승아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비컴퍼니 강중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온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김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서원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던 찬양의 동산 한 시간이었죠.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가까이서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턱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발굴하던 한 가난한 현지인 일꾼이 흙 속에서 낡고 바스러진 파피루스 종이 조각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었던 일꾼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종이를 그저 불을 피우는 불시용으로 쓰거나 시장 바닥의 헐값에 기념품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훗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조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학자가 수백 년 동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던 인류 역사를 뒤바꿀 성경의 초기 사본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금과 학자들이 그 실물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을 바쳤던 보물을 정작 그 일꾼은 매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발로 차 버렸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은 주님의 구원사역과 완성된 말씀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물을 곁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파피루스를 불태웠던 일꾼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복된 눈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넌 나만 찾으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마른 사슴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환자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생각보다 괜찮네 별 이상 없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에 탁 비춰보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 상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조그마한 파편이 장기를 찌르기 직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그저 까맣고 하얀 음영이 진 필름지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실체와 원인이 똑똑히 보였다는 것이죠. 의사는 필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과 현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적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보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스케치북에 1번부터 100번까지 무작위로 찍혀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하면 멋진 사자나 독수리 그림이 완성되는 점선 잇기 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들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알 수 없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규칙에 따라서 1번 점과 2번 점을 잇고 다음날 3번 점을 잇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연결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와, 멋진 왕관을 쓴 사자였구나. 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네. 매일매일 점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있으면 결국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때로 흩어진 이 점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뭐야 이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을 묵묵히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 자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있음을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그 10살짜리 오빠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제 피를 줄게요. 그렇게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여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오빠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은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빠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줄 결단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째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한 자비로운 부자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최고급 종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쌀은 너희 배만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우되 반드시 절반은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이웃 마을에 더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부자의 마음을 깨닫고 쌀로 생명을 얻은 뒤에 부자의 명령대로 밭에 심고 가꾸어서 이웃 동네로 나가서 아낌없이 쌀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의 기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반면 부자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남을 줘? 라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었던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해에 심을 그 쌀까지 썩어버려서 결국 다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내 구원, 내 복, 내 영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기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은 쌀을 숨겨둔 사람과 뭐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송경빈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19세기 미국의 한 노예시장에서 비참하게 매물로 나온 한 흑인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친 사람들이 다가와서 소녀의 몸값을 흥정하며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물건 취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인자하게 생긴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 누구도 제시 못할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탁 지불하고 소녀를 사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쨌든 거액의 몸값을 치르긴 했지만 이제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가 끝난 후에 이 신사는 소녀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제 풀린 것이란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거라. 마음껏 살거라. 소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받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자유와 사랑을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강제로 부리는 주인들을 저는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제 생명을 사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평생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일종의 노예의 의무나 조건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 아까 그 신사가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까 그 소녀처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이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싫은데 귀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셨으니, 저희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나의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상임이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립니다. 50여 년간 목사님은 3만 7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40만 명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게 해주고요. 1천 명이 넘는 대학생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 그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목사님은 구걸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신앙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을 위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요. 사랑과 애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김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Call for You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라이브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여서 1절을 이렇게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런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였는데요.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한국의 헬렌 켈러,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실로아 망가병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별그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또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실로아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안하시고 또 잃었던 빛을 찾게 하시는 광명을 얻게 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나에게 먼저 손을 잡아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 친구가 있겠죠. 그런 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

05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지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힐송 코리아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이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그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헨리 워드 비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행복을 쫓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아야겠어요. 세상의 헛된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Eternal Sunshine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Amazing Grace의 신부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moking the Fool의 Where Would I B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튼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켈틱 우먼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어떤 부귀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보험처럼 삼아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해야 될 존재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항상 친구처럼 계신다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한 번씩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시간, 행복한 어떤 기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더 많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을, 그때그때를 버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존재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회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우리 탈북민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나와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조국 북한은 이렇지라는 그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주님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북녘당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1: 네.
0: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1: 네.
0: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0: 그렇죠.
1: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네,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

0: 도적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 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1: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단 얘기를 들었어요.
0: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릿찌릿 소리 내면서 주파수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예.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할수 있을까라는
1: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1: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0: 느꼈습니다.
1: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0: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과를 했습니다.
1: 예,
0: 네.
1: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0: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예, 그, 저희가 한화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0: 아,
1: 살아오셨네요.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0: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0: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대학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에,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그렇죠. 네.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에,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어,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1: 와.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네,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예.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살리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네,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가 아닌.
1: 네. 네,
0: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 야.
0: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훈련을 마치고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죄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따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0: 네.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 수
0: 선교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달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0: 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숨
1: 아멘.
0: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자매의 신청 찬양,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춤추는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에베레스트 등반료가 2천만 원을 넘었는데도 도전자가 몰리면서 네팔 정부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이 전방 병사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면서 현대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을 앞두고 신천 박물관 참관을 적극 조직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무관심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저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체 지니언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회용 인증 코드가 반복 생성됐다는 내용의 보안 경고 메일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글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돼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정보, 저장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격 명령 실행과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 장치 파일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탈취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북한 연구자와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겨냥했던 딥페이크 공무원 사칭 해킹과 유사한 계열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푼은 사거리 약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체계로 미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장비를 전개한 뒤 향후 미일 연합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종료 이후에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장비를 보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푼은 발사대와 지휘 통제 장비 등이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트럭과 열차를 통한 이동이 쉽고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배치가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고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시연용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는 물류 창고 분류 로봇과 건물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무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건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설치 대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전문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염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취소됐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거리 음악 축제와 야외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음주도 제한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이 결합해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 시장의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기 승패뿐 아니라 득점왕 수상자와 결승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시장 업체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월드컵과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영향으로 하루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일부 업체는 이용자 수가 직전 주말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 확대가 곧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찾는 등반객이 늘면서 네팔 정부가 올해 봄철 등반 허가증 발급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올해 494명에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약 101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통해 거둔 수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반료를 1인당 약 1,69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등반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인 티베트 방면 등반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많은 등반객들이 네팔 쪽 루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반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는 등반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 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고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이 현대전쟁의 핵심 정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전방 병사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직접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숲이나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장비와 지휘시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휘부 검토를 거치느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지만 위성 사진

확진이 곧바로 전달되면서 표적 탐지부터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목표물 식별과 타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최대 90%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전쟁의 정보 수집과 공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업위성을 군사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전쟁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응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에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배치하며 수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정유공장 인근에 판치르 방공체계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모스크바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정유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 고층 건물 옥상과 비즈니스 센터 등에 판치르를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수도권 핵심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방어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과 휘발유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청년동맹 조직은 최근 신천박물관 참관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급 간부나 청년동맹 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웠답니다. 학생들은 참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감상문 작성과 발표까지 해야 해 참가를 꺼렸다고 소식통을 전했는데요. 묘향산이나 용문대굴 같은 관광성 견학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천박물관 참관은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신천박물관 참관이 체제의 선전 효과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해 세대일수록 반미 계급 교양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교육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청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9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점이나 또는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의 한 주를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새벽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나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재채기 7번이 나서 재채기를 7번을 이 7번 완전 숫자요.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요 못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엄청 고생을 했을 때에 여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인 여자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남한 장군이 나는 못 고친다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왜 임금님이 걱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좀 화는 났지만은 엘리사네 집에 가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문간에 서서 개하시더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완전수요 7번. 일주일은 이래요. 7번 있어요. 이 완전 숫자 7번 채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0: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에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차 우리 김사라 자매와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네. 여름에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1: 저희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대한민국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 땅을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네. 가족들과의 합의 끝에 한국행을 또 실행에 옮기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행을 다짐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탈북을 도와주는 여러 뭐 NGO 단체들, 교회들, 기관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연결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0: 네. 그때 바로 제 하나원을 곧바로 수료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
1: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던.
0: 예, 만나는 못 봤지만 전화로 예. 그냥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힘들 때마다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 가버리고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그날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한국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 그럼 바로 제가 연결해 줄게요.
1: 아.
0: 그래서 그 브로커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 손으로 바로 그날로 떠났습니다.
1: 바로 그날로요?
0: 네, 네. 실제 우리 분들이 이제 떠난다 하게 되면은 우리 분들이 중국에서 가진 거 있는 것 자체가 대거지

0: 이라고 봅니다. 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고, 예,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그냥 편안하면 그냥 네. 그것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겠죠. 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네. 정말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집 밖을 나서면은 누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 이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이제 무사히 갔다니까 예, 그 손으로 나도 가야지. 자유의 나라 예, 내 이름으로 된 예,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 정말 그날도 바로 그날 배낭 하나만 그냥 챙겨가지고 옷도 벌렸고 신발도 네. 두 개 입고 그렇게 바로 떠났습니다.
1: 와, 근데 그렇게 오시게 됐던 네.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네. 그 단체가 혹시 그러면은 교회였을까요? 네. 아니면은
0: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돈 1전 한 푼 안 드리고 아. 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두를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1: 교회라는 네. 그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처음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오는 과정이 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또 거짓말 이런 조그만 가정적인 그런 네.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기가 아. 쉽지 않고 대상을 잘 하려고 안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먼저 왜?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한테 접근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손이 교회선이었어요. 넌 일전도 안 받았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왜 우리를 돕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아. 그래서 사랑을 알았어요. 네.
1: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지? 네.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지켜주는 거지? 네. 라는 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 의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네.
1: 태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짓고 네. 어떻게 사람을 짓고 네.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네. 어떻게 뭐 내가 죄인인가? 네. 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생활총화나 네. 자아비판 같은 거랑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0: 네. 제가 이제 네.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1: 중국에서 건너오실 네. 때요?
0: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오기에는 이제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네. 또 그 과정에 라오스의 메코강 제일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과 산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육체적 체험과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공안이 좁고 앞에는 산이 막히고 강이 놓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도 모르게 네. 뭔가 나의 등을 밀어주고 아.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두드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힘이 아닐까 그 힘으로 이제 태국까지 도착했는데요. 태국이 그 정원에 딱 들어서니까 네. 햇빛이 너무 밝고 아. 너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 너무나 따뜻한 것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마음이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들어온 뜰하게 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려오는 과정에

0: 나서 9일 만에 첫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이 있으려고 또 나를 이까지 불러내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그 축복이 아니면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
1: 아멘.
0: 그렇게 생각됩니다.
1: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0: 네.
1: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0: 네.
1: 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0: 네.
1: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0: 네. 아마도요.
1: 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라 선생님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아, 이 표정을 얼마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참자유를 느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0: 네.
1: 모세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네. 왔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또 이야기해주셨던 여러 말씀들도 있고
0: 네.
1: 나누었던 찬양들도 있을
0: 네.
1: 거고요. 함께 더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면 그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수 그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굳건히 붙드시는 매 걸음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1: 네,
0: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6월 10일 소고기 한 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1: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먹기 때문에,
0: 네,
1: 좀 부안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0: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네. 보통 돼지고기 고기의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 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1: 네.
0: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0: 글쎄요, 한국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이 중하게 되면
1: 네.
0: 안심, 뭐 그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1: 네.
0: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경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1: 네.
0: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1: 네. 집에 자주 사가시는
0: 네.
1: 거예요. 와, 근데 이 킬로그램이면은 그래도 꽤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0: 보통 이렇게 사가게 되면 뭐 집들이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냉동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히 먹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 그쵸.
0: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할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얼굴지 않아도 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1: 섬세하신데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1: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0: 그렇죠.
1: 소고기도 있고.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0: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1: 네.
0: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1: 아, 다
0: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단백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1: 맞아요.
0: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1: 네.
0: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1: 어디든.
0: 그렇게 흔하잖아요.
1: 고기든 반찬이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래서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자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1: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0: 그렇지 맞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네다섯 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1: 네.
0: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걸 하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이거를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거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밭을
0: 예.
1: 갈아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 라고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1: 전시물자요?
0: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교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그 그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매가지고 고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1: 네.
0: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1: 많이 없죠.
0: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이 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1: 맞아요.
0: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곡 목장에는 고용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성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0: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1: 맥주를요? 그러니까
0: 고기를 맛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아.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했어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네.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석 고기라고 이제 마블링, 여기는 마블링 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1: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0: 그렇죠.
1: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0: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고한행군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몰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갈 수,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1: 소고기를 먹었다는
0: 그러니까
1: 이유로.
0: 북한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건.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네. 또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 있잖아요.
1: 네.
0: 거기도 이제 가까운 데 가면 독산이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1: 그쵸,
0: 거기 있죠. 가면 소 도축해가지고 놓은 게 엄청 많은데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고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부가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와서는 소고기 거기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1: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0: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좀 사긴 샀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엔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에 살 붙어가지고 아, 구워
1: 네,
0: 먹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1: 네,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5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1: 네.
0: 기름다 앞뒤 살짝 싸서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1: 네.
0: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1: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0: 네.
1: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0: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에이,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네.

0: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단식상 같은 것을 매 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9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하늘의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북한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1에서 20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J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 또 오늘은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함께 여쭙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예배의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추후 2026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날아

0: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제 2장에는 이제 니느웨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그 배후에 그 신학적인 가장 깊은 내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번영한 성읍이었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던 성읍이었죠. 항상 이게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휘둘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화 신탁, 그러니까 워 오라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앙의 신탁을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이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떤 화냐? 여기 보면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니느웨가 알고 보니까 피의 성이다 그럽니다. 이 피의 성이라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피들의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많은 피를, 무수한 피를 흘렸던 성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정체성, 니느웨의 이 근본적인 이 기초는 뭐냐? 피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피를 밟고 피를 흘려서 피로 건설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피의 성,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무고한, 무수한 희생을 통하여 세운 성읍.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멋진데 수많은 비명소리 위에 세운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느냐? 거짓이 가득하다. 피를 빼앗으려면 거짓이 난무해야죠. 그럴듯한 사탕발림 약속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살려고 할수록 또 거기에는 많은 거짓들이 같이 있죠. 이 거짓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가득하다. 자, 거짓이 가득하면 사실 공의로운 나라라면 거짓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로 세운 성읍은 이제 거짓이 가득해도 공의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공의가 이미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다. 여기 이제 포악이라는 말이 페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이 포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는 힘으로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빼앗은

것들, 그 전리품으로 제국을 채우고 탈취, 힘으로 힘 없는 연약한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성읍을 쌓아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제국의 멋져 보이는 모습 이면에 있는 내면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흐르는 기초적인 이 세계관, 기초적인 이 영성은 뭐냐? 피의 영성, 거짓의 영성, 그 다음에 탈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져 보이는 모습을 너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영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죠. 자,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박기 소리. 자, 이게 제국이 이러한 영성을 시행하는 겉으로 표출되는 이 표현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휙휙하는 채찍, 윙윙하는 병거박기 소리, 뛰는 말,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겠죠. 달리는 병거,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죠.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막 달려가면서 싸우는, 그리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죽임당한 자의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시신을 때처럼, 그래서 죽음의 큰 무더기라고 그러죠. 무더기를 쌓아놓는다는 거죠.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제국이 피의 영성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4절에 이는 마슬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력과 죽음과 이 칼과 시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배후에는 마슬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다 그렇죠. 마술은 뭡니까? 이 속이는 거죠. 초월적인 귀신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자, 여기서 미모의 음녀는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국을 음녀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성읍, 로마 제국을 바벨론 성읍으로 빗대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제 제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미모의 음녀. 음녀는 뭡니까? 결국은 음행을 하는 여자인데 음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게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 미모가 뛰어납니다. 미모가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많은 매력, 시각적인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국의 화려함, 제국의 부귀와 영화, 제국의 사치, 이걸 보고 우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우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부귀하게 되고 싶다. 부유하게 되고 싶다. 자, 이런 많은 열망을 갖게 만드는데 이 열망에 빠져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제국의 영성을 따라야 되고 제국의 신을 따라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게 하는 이게 뭐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음행으로 4절 중반에 보면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국 안에 사람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미혹하고 또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거죠. 마술은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 거짓 보여주는 쇼워.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제국의 목적과 제국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국을 그럴듯한 말로 복속시키기 위해 그리고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거짓을 서슴치 않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압도적인 피의 영성, 무력과 힘과 칼과 창과 그 다음에 화려함과 마술과 우상을 갖고 많은 민족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묻

민족들에게 보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느웨, 이러한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고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어 만천하에 이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공의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힘과 제국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움켜쥐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어그러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자, 여기 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은 것들을 보인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 음행을 한 음녀를 처벌하는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음녀를 어떻게 처벌했느냐?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음녀가 현장에 붙잡히면 데리고 와서 홀랑 벗기든지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이 매력인데 이거를 완전히 삭발을 해버리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개적인 수치로 이들의 죄악, 딱 보면 아이고 가늠했구만 딱 볼 수 있게 완전히 모든 민족 앞에 망신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 우상들을 너의 위에 던져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거기에 엎드리고 절했는데 이거를 그냥 머리 위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7절에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동안 이 니느웨 아수르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니느웨요.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제국이 무너지면 그렇게 제국이 좋은 것처럼 따랐다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운명을 노아문에 비유하죠. 자, 노아문은 이 애굽 상부에, 그 당시에 애굽 상부에 있었던, 애굽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수도가 애굽 상부에 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몬, 노아몬인데 아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아몬의 도시, 이거는 신전, 아몬이 신 이름이거든요. 아몬의 도시, 그러면 신전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상부의 이 노아몬은 이 아몬 신을 모셨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노아몬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의 성읍의 특징을 보면 강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강들이 이렇게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부러라도 큰 성읍이 있으면 성읍 밑에 도랑을 파서 이제 물이 흐르겠죠.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하게 했는데 이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송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바다는 아니지만 큰 강물이 그 주변을 둘러싸게 해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지만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자, 구스는 그 애굽 옆에 있던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죠. 그 힘이 강해서 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붓 하면 이제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루빔은 이 리비아 사람들을 루빔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굿수, 애굽, 다 이제 애굽 주변에 있는 제국들의 위성도시들이죠. 돕는 이들. 그들을 돕는 자가 됐지만, 힘이 강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자, 10절에 그가 포로

0: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해서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 귀족들은 다 제비 뽑혀서 포로로 나뉘어져 갔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돼서 노예로 끌려갔고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술에 취하여, 그러니까 음녀가 나중에 끌려가서 망하는데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래서 피난처를 찾으면 도망갈 곳을 찾는데 자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죠.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도망갈 때는 갖고 있던 힘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 갖고 있던 이 쾌락과 이 부에 취해서 술에 취했다는 건 음란과 우상숭배에 취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그 내부의 외부의 공격으로도 무너지지만 이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앗수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앗수르는 워낙 잔인하고 뭐 한번 가면 보통 포로들의 살가죽을 벗기는 것은 기본이고 노예로 삼을 것 같으면 완전히 생식기를 다 잘라서 완전히 다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잔혹함 때문에 이 니느웨가 가는 곳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모든 제국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끝내주는 것 같고 잘나가는 것 같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 이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제국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모든 세계가 연결되고 또 모든 세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와 이상적인 잘 사는 행복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처절하고도 생생한 상황을 외치는 나훔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강한 군사력과 침략으로 얻은 넓은 영토, 나아가 천연의 요새들을 믿고 자랑하는 이 강대국이 그러나 마침내는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믿음의 눈, 선지자의 눈으로 꿰뚫어 말하는 이 음성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해안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던 곳에 미치는 당연한 결과를 그러나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것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내 마로 찾아오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마음의 귀까지 열어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수르 형제에게 행패를 당했던 열방들이 그의 패망 소식에 손뼉을 치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다시금 결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대신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 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선포하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쌓으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늘 네온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얼마나 다를까요? 시집을 가서 보니 쌍둥이 형제입니다. 비슷하니까 아무하고나 살아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리고 나대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넉넉한 소출을 거둔 이후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는 자기 프레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더 여유로워지면, 좀 더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좀 더 나아지면 세계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이 잘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라고요?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내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날인 것처럼, 마치 결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 말씀을 늘 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우린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구가 당연히 32강에 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비기면 된다.

0: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말로 할수 없는 비난과 그리고 평가가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희망적이어서 우리의 생각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만큼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수많은 이야기 중에 내일이 우리의 결론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린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역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특별한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266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가진 문제와 상황을 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조용한 시간, 오롯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자 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 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자 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자 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 그 반대의 말씀이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우울한 사람은 병도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우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입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기분까지도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제법 높은 때입니다만 날씨 변화에 우리 마음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불쾌한 날씨에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생기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저절로 퍼져가는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출장을 갈 때는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하라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 사업가가 샌프란시스코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베개가 맞지 않아 좀 더 딱딱한 베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사업가의 마음에 딱 맞는 베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남자의 방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청한 것과 똑같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감동한 사업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이 사연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츠칼튼 호텔은 한번 숙박한 고객의 이름을 절대로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미스틱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행과 진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감복할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그만한 수고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복음은 저절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의 손과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게 하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고도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서 인간을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죄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이 고백 속에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도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죄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 구유에서부터 이미 십자가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왜 사도신경은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실제 시간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조롱당하셨고, 실제로 채찍을 맞으셨으며,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두지만 정작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으며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으면 떠나고 손해를 보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배신당해도 사랑하셨고 버림받아도 사랑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이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단지 로마 병정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억지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서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 무서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웠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교만 하나, 미움 하나, 탐심 하나까지도 결국 십자가의 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마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으며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상처받으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사랑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이전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품기 시작하며, 죄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다시 새로

새롭게 세웁니다. 교만했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울게 만들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나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희생 없는 믿음, 눈물 없는 순종, 고난 없는 제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배신해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섬기게 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지치고 무너져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현실에 눌려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가치 없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0: 상처보다 사랑을 붙들고 절망보다 은혜를 붙들며 죄책감보다 용서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기도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이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속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며 이기고 살아가는 세종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빈곤과 소외와 고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란다. 하지만 시간의 오해란 것이죠. 교회 문턱을 오래 밟았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익숙함은 줄 뿐 대신 생명력을 주지는 못한다. 참된 믿음은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다. 두 번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 행위에 대한 오해인데요. 분주한 종교 신앙 활동이 곧 건강한 믿음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이 빠진 열심은 영적인 비대증과 자기 의를 낳을 뿐이다. 바리새인들도 행위에 완벽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 받았었다. 셋째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 이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피해가는 면제 티켓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통과하는 그 힘, 요셉, 다니엘, 욥처럼 그들도 그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다. 바로 신념에 대한 오해란 것이죠. 내 가능성을 믿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 적극적인 신념은 나를 의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만 참된 믿음은 내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나머지 세 가지는 믿음 찬송 메들리, 이 찬송 후에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긴 해, 믿음이긴 해.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 어떠세요?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그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 감동이나 확신이 와야 그게 믿음이다. 감정에 대한 오해래요. 뜨거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요동치는 내 감정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 대신 변함없는 약속의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다. 여섯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맹신의 오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분별하며 인격적으로 알라고 권면한다. 참된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은 곧 능력의 나타남 아닌가?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기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예배자의 그 순수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 일곱 가지 오해, 아마 여러분도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그동안 다 경험했던 저도 그런 믿음의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익숙한 생각들이 어쩌면 참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진짜 잘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찬송가 데이잖아요. 찬송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열심이나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이믿음 더욱 굳세라. 은혜로운 찬송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믿음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신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 믿음을 정말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믿음, 우리의 열심과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기를 응원하고요. 자, 복된 월요일 아침,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목요일 권해서 인문학, 지난주 인간 수업은 인간이라고 해서 또 문자를 주시면 되고, 오늘은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자, 오늘 쉼표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

0: 6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섯 단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음.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는 이 글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누군가와 나누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겨우 여섯 단어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 짧은 글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이라고도 부르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생명을 기다렸을 시간, 설레며 신발을 골랐을 부모의 마음, 작은 발을 상상하며 웃었을 어느 저녁, 그리고 끝내 신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진 작은 신발 한 켤레. 이 짧은 문장에는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 기다림과 상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린 늘 긴 말로 서로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정말 오래 남는 순간은 아주 짧은 말 속에 담길 때가 많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와.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수고했어요. 밥은 먹었니? 평범한 이런 날들이 어느 날은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화려한 문장보다 자신을 살려낸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단어의 길이가 아닌 마음의 온도로 기억되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긴 문장보다 짧은 말씀으로 오래 남으실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지만 삶 전체를 붙드는 말씀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처럼, 캄캄한 밤 주머니 속 작은 손전등처럼, 길 전체를 비추지는 못해도 다음 한 걸음을 걷게 해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섯 단어는 무엇일까요? 포기하려던 그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와 함께였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듣고 계셨다 라고 누군가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았지요. 비록 지금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지나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자신의 삶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다.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쉼표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797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쉼표라고 하시면서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 감사.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나를 비추어 인생을 세워나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감사. 문자 번호 5591 감동 감동 감사 감사라고 하셨고요. 인생의 마지막 문장 7732님은 그런 문장 갖고 싶으셨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할렐루야. 4868님 쉼표의 말씀과 찬송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오프닝 말씀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까요? 뭐 묘비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몇 단어로 이렇게 축약한다면 어떻게 적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문자샵 1069번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은혜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0: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9638님께서 저의 40여 년의 삶을 몇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셨대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이거래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뭉클하신다는, 눈물 흘리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울림이 있으시죠? 우리 박혜순 권사님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삶을 어떻게 이어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감동, 주님의 흔적 여기 잠들다. 샬롬 하늘향기 하셨는데 이 아침 힘냅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찬양과 함께 오늘 문을 닫습니다. 힘내십시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왕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고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0: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았죠.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텨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이제 광야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예순 무렵으로 여겨질 때쯤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향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그래요.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예상치 못한 광야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때 이런 고백을 남기죠.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광야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곳이죠. 혹시 이번 한 주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걸어가는 광야는 척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뷰티풀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희지윌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요,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를 지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못 살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잘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건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눈물이 회복됐고 기도가 회복됐고요.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응원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꽃이 피는 봄날에만. 두 곡의 찬송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나눴어요. 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8754번님, 사업이 어려워져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망만 나왔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광야에도 꽃이 피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그 새로운 마음,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1927번님,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참 컸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갑자기 삶이 달라졌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이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보내고 계시네요. 아, 피디님, 오프닝 말씀 들으니까 힘든 사람들도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면서 감사하다고 7617번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다고 4367번님도 반갑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전립선암 3기 판정 받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장로님께서 낙담하지 않고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1072번님이 네, 아, 전립선암 3기 판정 암 선고를 받으면요. 옥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남들이 그 암 걸렸다는 얘기 들

때랑 내가 그 판정 받을 때랑 참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또 보낼 텐데 우리 장로님도 가족분들도 또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요. 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540번님도 신청곡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 이 찬양 오늘 참 좋겠네요. 말씀에 오늘 아침 울컥한다고 2304번님도 주셨는데요. 그래요. 공감 드시니까 또 그러시겠죠. 4868번님 매시간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나의 손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겠노라고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 주시고 힘이 되는 화영 PD님의 힘찬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했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을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광야로 그곳을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뷰티풀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베델 교회 이현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과 에서의 만남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후반전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누비고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경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봉사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고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계단길을 본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보고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본인이 속이는 자였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속임을 당하고 결국 하란 땅에서조차 지낼 수 없어서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 땅에 다시 도망치듯 쫓겨나듯 떠나는 그의 모습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절망일까요? 낙심일까요? 후회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떠나는 모습이 참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혼자 떠났는데 가족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의 숫자도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속이면서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도망치는 그의 인생에 어느덧 돌아보니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축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채우시며 돌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부당함과 억울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매일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서 그가 떠나게 되었고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조용히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도 있지만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얍복나루에 도착해서 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야곱도 2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령들이, 그 사자들이 들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바로 다름 아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암울한 말이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서와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쫓겨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눈물 흘렸던 야곱의 마음에 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사건, 그것은 바로 자신이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쫓겨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라는 암울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의 마음이 20년 전인데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 형에게 먼저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순서들을 역순으로 배열하여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얍복강 나루터에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 씨름은 하나님이 이겨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밤새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야곱은 이긴 대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축복해 달라라고 해서 기어코 기필코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일로 인해서 둔부의 힘줄을 쳐서 절뚝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긴 건 맞는데, 이긴 대가로 이름과 축복을 얻은 것은 맞는데 삶은 절뚝거리 장애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절뚝거렸다. 그가 이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그의 의지가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절뚝거렸다. 결국 그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맞습니다. 만났지만 삶에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절뚝거림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긴 대가이자 그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자신 절뚝거리니까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장애가 생겼거든요. 야곱은 기도했지만 오히려 여전히 군사 400명이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고, 그리고 절뚝거리는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가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야곱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지 않았고 겹겹이 쌓여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며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얍복나루를 건너기 전에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뒤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에서 에서를 피하고 싶었지만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서 다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것 딱 하나 있다면 그의 삶에 장애가 찾아왔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삶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절정은 베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얍복 나루가 아닙니다. 야곱의 절정은 바로 에서를 만나고는 이 장면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뚝거리는 야곱이 에서에게 엎드리며 오기 시작을 합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까이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보듬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앞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얍복나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분명하게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두려워서 만나기 싫은 형입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속여 빼앗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참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얍복나루를 건너면서 그는 엎드려 형에게 나아갑니다. 에서는 최소한의 잘잘못이라도 따질 법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가 감싸줘요.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에서를 존중하고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세월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얍복나루를 건넜는데 다른 누구가 아니 야곱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요. 그것이 바로 얍복나루를 건넌 이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야곱에 대한 복수가 사라지고 언제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일곱 번 절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가족들 그 사이로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을 가로채서 떠났던 야곱, 그 야곱이 일곱 번 엎드리며 기어 나오는데 다리 한쪽을 절뚝거립니다. 야곱에게 양떼가 많기도 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채워진 건 다름 아닌 험악한 세월의 흔적과 절뚝거리는 몸, 그리고 삶에 지친 야곱의 몰골이었습니다. 에서가 바라본 야곱은 분명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도망치듯 나온 모습,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 에서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아마 불쌍히 여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가로 다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은 또다시 언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에서도 변하고 야곱도 변했던 사건은 바로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난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원망하고 돌아설 상황에서 야곱은 그 시간을 통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신앙에 잠시 멈춰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축구에는 여러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에도 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하프타임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바로 내 신앙의 열정을 그라운드라고 하는 세상과 교회에 다 쏟아내고 난 이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잠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 휴가를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직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프타임으로 인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하프타임 때 오랫동안 하프타임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앉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경기는

0: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 그라운드 위에서 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복강이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경기를 그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뚝거림입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원망이 아닌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그 하프타임 이후에 변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가고자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어떤 상황에서 때론 질병으로, 때론 어떤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어떤 두려움으로 잠시 망설이는 시간을 갖고 계신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말하는 야곱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들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모든 말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말과 시간과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미학적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줄곧 사용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5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5절과 11절에 등장하는 단어와 8절과 10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5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힘든 삶, 그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절뚝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11절 에서에게 자신이 가로챈 복을 다시 형님께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그 단어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야곱이 말하는 은혜는 에서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었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주신 것들이고 이것들을 다시 에서에게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에서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어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단어, 그래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말, 그냥 주어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었던 것이죠. 또한 야곱은 8절과 10절, 15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여기 쓰여진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값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말할 때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의 단어는 혼자 쓰이지 않아요. 바로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차헨 부에이네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10절 말씀 이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0: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 아멘.
0: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15절에도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본문을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형님의 눈을 보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에서의 눈앞에서,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8절과 15절에서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용서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빛, 그 눈빛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 변한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상황은, 그의 다리는 절뚝거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에서를 존중하고 에서에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는 그 신앙의 하프타임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고 건넜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언어,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말, 그런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에서는 동행해 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한 말이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해하고 용서는 했지만 에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그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요, 숫곳에 머무릅니다. 숫곳은 어디이냐? 요단강 건너편, 동쪽편이지만 바로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자, 그리고 요단 서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일은 어디인가?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땅은 사실 세일 땅입니다. 세일 땅은 역사적으로나 그때 당시에도 가장 좋은 천혜의 요새이기도 하면서 에서의 보호 아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세일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같이 가자고 하는 에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 신앙의 중심을 확실히 부여잡고 가야 할 길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 신앙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0: 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넘기셨다면 이제 후반전 준비하셔야죠.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라운드 경기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하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미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꼭 부여잡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뽕 나루를 건너며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의 신앙이 절정을 향해서 걸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절정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할 때 신앙의 방향은 꼭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향해, 그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 베델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 베델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이들한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 말씀을 반석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 처방전 말씀 닥터 여수 천문학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돕습니다. 말씀 널스 여수 서머나교회 정정인 권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네.
0: 책거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 많이 많이 들어봤죠.
0: 네.
1: 우리도 창세기가 끝나면 책거리를 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예, 대표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0: 아.
1: 또 레이기가 끝나도 식사 대접을 하고 책거리라고 하는데요.
0: 네.
1: 예, 책거리는 보통 한 학기 강의가 끝났을 때 아니면 책 한 권을 다 마스터했을 때 또 여름방학 전에 수고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책거리라고 하죠.
0: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책거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리문답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 뜨거운 여름을 맞아 썸머 스페셜로 잔향으로 프로그램을 가득 채우는 여름 특집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약 한 달 이상 우리 목사님 못 뵙겠네요.
2: 와, 그럼 오늘 우리 수업 안 하고 노는 날인가요, 목사님?
0: 보통 그렇잖아요, 목사님.
1: 놀기는 뭘 놀아요. 오늘은 여름방학 마지막 시간이라 좀 더 진도를 빨리 해서 더 많이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0: 주여.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사님 열정 보셨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상반기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도 옆에서 도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또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은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서머나, 서머나 교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10주년이래요.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1: 너무나 감격이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 그래서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뿐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0: 네. 특히 우리 권사님은 개척 멤버시잖아요. 10년 전 서머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 마음이 어떠십니까?
2: 네. 늘 울어도 제가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절이거든요.
0: 네.
2: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늘 고백하는데요. 우리 서머나 교회 10주년을 이렇게 생각하면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쓰러질 것 같은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보내셔서